0: 말씀 닥터 여수 선문학교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돕습니다. 말씀 널스 여수 선문학교의 정정희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두 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극동방송 1년동사 전파선교사 모집 특집 생방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0: 네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방송을 듣는 내내 그 귀한 관중들과 사연들의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 네. 방송 마칠 즈음에요. 네네.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핸드폰이 없으시대요. 네. 그래서 문자가 너무 보내고 싶은데 또 이 사연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못해서 그 귀한 헌금을 직접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0: 네네.
2: 그 생활보호 대상자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0: 아이고, 어려운 분이네요.
2: 네. 네. 근데 하루 종일 극동방송만 들으시고요.
0: 네네.
2: 방송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행복한 얼굴로 찾아오셨더라고요.
0: 그래요.
1: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 날인가? 순천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동참이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망설이시다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왔길래 그 길로 방송사로 달려오신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 맞아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힘든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마중물의 헌금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그런 귀한 관중들이 모여 오늘도 이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네. 여수 서머나교회도요, 교회 이전 후에 많이 힘드신 중에도 기꺼이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셨더라고요. 목사님과 권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이들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1: 네네.
0: 네, 헌금도 해주시고요.
1: 네네.
0: 격려와 응원의 문자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07님 오늘 1등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이 다섯 글자가요, 목사님. 네. 얼마나 반가운지요.
1: 저희 새 힘을 줍니다.
0: 네. 우리 사랑했들 안에 지킴이 9507님, 0782님, 1316님. 네. 이분들이 또 안 들어오시면 제가 너무 섭섭해서 네. 힘이 안 나던데요.
1: 저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네. 일이 계신가 하고 그러니까 네. 꼭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뜨란 지킴이로 네. 임명합니다.
1: 네.
0: 0782님, 목사님, 권사님, PD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우리 1316님은 진해에 계신 분이신데요.
1: 네.
0: 네. 네, 반갑습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1: 네.
0: 또 9507님은 안부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토요일에 시어머님 생신이셨다고.
1: 이렇게 좋은 며느리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밥상을 보니까요.
0: 네.
1: 아주 정성을 다해 있네요.
2: 저희 목사님이 좋아하는 잡채도 있네요.
0: 어머.
1: 네, 제가 잡채를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0: 네, 네. 이 또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잡채를 보면서 방송을 하고 참으로 있습니다.
1: 참으로 좋은 며느리님을 임명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1134님께서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1134님 저희들의 패밀리로 들어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1: 네.
0: 2061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뜨란과 함께하는 일주일 은혜로 채워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새싹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맞아요. 네. 우리 2061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네.
0: 또 0285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2: 네. 맞아요. 생각나요. 샬롬.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듣고 이번 주에는 강주에서 듣습니다. 4주 후에는 병실이 아닌 순천 집에서 들을 수 있겠지요.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어머나 세상에.
1: 어머, 빨리 나으셔서 예, 네. 집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0: 우리 0285님께서 병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1: 예.
0: 네. 0285님 빨리 건강해지셔가지고요. 언능 순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살기 좋은 순천. 네, 순천이 기다립니다.
0: 네, 네. 우리 2042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여기는 청주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예, 전국방송이네요.
0: 정말 전국방송입니다. 네.
1: 네.
0: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1113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1: 네.
0: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0: 네. 네. 또 방송 듣고 계신데 나는 퀴즈 나오면 한꺼번에 문자 보내야지라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 예.
0: 퀴즈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예청자 여러분, 우리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어디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배경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오늘날의 예수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의 중심지인 이방인 지역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0: 네.
1: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0: 네. 네.
1: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0: 있어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땡땡땡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이 그 지방이 그 교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문제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 네. 여러분 성경 최초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0: 네네.
1: 왜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하면서 조금 놀리는 듯한
0: 네네.
1: 약간 조롱하는 듯한
0: 그런 배경에서
1: 네.
0: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1: 근데 그들은 조롱하고 놀릴지 몰라도 네. 아이고 예수쟁이 했을 때 우리는 기쁘잖아요.
2: 아멘.
0: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힌트를 드리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처음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게 힌트입니다. 자, 권사님 보기 주세요.
2: 네, 오늘은 문제 속에 답이 있죠.
0: 네.
2: 첫 번째로 베레야.
0: 베레야. 예.
2: 두 번째로 데살로니카.
0: 데살로니카.
2: 네. 세 번째로 안디옥.
0: 안디옥.
2: 문제 네. 속에 답이 있습니다.
1: 네.
2: 세 번째, 네 번째는 여수 서머나 교회.
0: 네. 제가 정답을 4번으로 하고 싶어요. 예수 서머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그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2: 아멘.
0: 바람으로 4번이라고 체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2: 네, 아니에요.
0: 그러면 땡입니다.
1: 네.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교회 어디일까요? 우리 1113님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베드로 교회라고 해주셨어요.
0: 베드로 교회.
2: 아, 첫 번째 제가 베레아라고 했는데 아. 이걸 베드로로 들은 거예요.
1: 네. 네. 그럴 수도
2: 참고로 아니에요.
1: 네.
0: 참고로
1: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또 1113님 마음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0: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교회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추측을 해봤습니다.
0: 역시 우리 피디님은 해석이 네. 너무 남달라.
1: 예. 그리고 9507님은 정답을 바로 보내주셨네요.
0: 네네.
1: 맞춰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0: 아,
1: 계시는데
0: 4번 아닌가요? 지금 웃으려고 하는 말씀이죠.
1: 네, 1316님 네. 네, 우리 목사님의 취향을 저격하셨습니다.
0: 네.
1: 4번이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선곡했는데요.
0: 네네.
1: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0: 전부.
1: 네. 네. 이번에 전파송기자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느낌, 감동을
2: 네.
1: 많이 받았거든요.
2: 네.
1: 네,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출발합니다.

0: 네,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0: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아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오늘도 알게 될 그 하나님을 좀 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문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 네네. 오늘 퀴즈는요.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그 배경은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배경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예수쟁이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의 선교활동의 중심지인 이방인 지역인 이 교회가 어디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2: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땡땡땡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 예, 1번 베레아, 2번 데살로니카, 3번 안디옥, 4번 여수 서문화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0: 네. 저는 2482님 문자가요.
1: 예.
0: 3번 하시면서 순천 침례교회라고 해주셨어요.
1: 예.
0: 멋져요.
1: 멋져요. 멋쟁이네. 네. 멋쟁이. 다. 야.
0: 이렇게 또 퀴즈 정답을 위해서 깨알 교회 홍보까지 하시는 예. 2482님 센스 만점이십니다.
1: 만점입니다.
0: 네. 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실지 기대되시지요? 목사님 출발해볼까요?
1: 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 32문항부터 34문항까지 보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문항을 3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항부터 85문항은 우리의 구원함에 대하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먼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들이 등장할 때 그때마다 그것을 반박하여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장로교회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신경 써야 된 것은 웨스민스터와 신앙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종종 만나보면서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 분도

0: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이 교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고 기둥과 같으며 이단에 대한 면역들의 항체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겨워도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달과 8월달 중순까지 또 방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해서 오늘은 네 문항, 다음 주에는 다섯 문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32문항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 당신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7번.
1: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0: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1: 아,
0: 자, 8번째입니다.
1: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0: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9번째.
1: 나를 그에게 산 감사 제사로 드리고.
0: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 아멘.
0: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그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1: 아멘.
0: 자, 10번째입니다.
1: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0: 예,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사단 마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거예요. 11번째 볼까요?
1: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0: 네,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성경을 압축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0: 아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 그때는 주인과 종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쟁이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자, 7번째.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1: 아멘.
0: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 예, 성령이 임한 사람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성도와 감독과 집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1: 아,
0: 감독과
1: 네.
0: 집사가 아니고 왜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1: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건데 구약의 성령은요 머리 위에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아직 대속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지는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성령은 머리 위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고요. 신약은 예,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머무른 성령은 떠날 수 있다 없다. 안 떠난다는 것이죠.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요엘서 2장 28절

0: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1: 자, 고린도 전서 12장 13절로 가볼까요?
0: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 아멘. 한 성령을 받은 분들을 뭐냐?

0: 이른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1: 예, 이것은요, 이 배경은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배경, 특별히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이 선명히 깨닫 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을 필요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제가 받아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로 받을 수 있다. 객관적 증거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 증거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적 증거가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로서 확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오늘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지금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답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는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0: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 아멘. 자, 우리가 지금 9절째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가 뭐 32번 하이델베르크 32번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아홉 번째는 나를 그에게 산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예,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 아멘.
1: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0: 아멘.
1: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가볼까요?
0: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0: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 아멘. 여러분 참 예배는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알바를 해도 믿음으로 알바를 하면 그 자체가 성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 그게 성직이 되고요.
0: 아멘.
1: 믿음으로 박스를 주시면 그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세상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0: 아멘.
1: 자, 그리고 열 번째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왜 20세 이상의 남자를 그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했냐면 우리를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게끔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인 걸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아멘.
1: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30절 볼까요?
0: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0: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뭐 로또도 되고 싶고 집도 뭐 주식도 사놓으면 올라가기를 원하고 뭐 코인도 사놓으면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뭐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가로막는다니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과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볼까요?
1: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0: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전신 갑주 중에 방어가 6가지, 공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은 공격 무기고 6개는 모두 다 그 앞에다가 이 갑옷을 입는 건데요. 특별히 갑옷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의 머리와 생각으로부터 마귀가 지배당하지 못하고 너희의 머리와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아, 네. 또 하냐? 의의 흉패를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의의 흉패와 구원의 투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슴과 마음으로 머리와 생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 자, 11번째 볼까요? 11번째 지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게 답변이 11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사람인데 왜 여러분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왕로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1: 아멘.
0: 땅에서는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0: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을 두 가지 왕노릇을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멘.
0: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가볼까요?
1: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0: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할 사람이에요. 조금만 아멘. 참으세요. 죽음에 곧 우리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고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왕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2: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 그런데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배운 문답이요. 32문이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1: 정답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 말씀 넣었겠어. 7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를 그에게 산 감사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멘.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33문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자, 이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라는 답이죠. 여기서는 친아들과 양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 시대 때는 친아들과 양자가 권리가 같아요. 이걸 참고하시고 자, 1번 답입니다.
2: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1: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친아들,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이고요. 자, 먼저 문제를 보고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4문항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자, 3번입니다.
2: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1: 죄로부터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2: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1: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2: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아멘.
1: 이제 33문항을 이제 풀어서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1번에 보면 오직 그분만,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말씀 처방장입니다.
2: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0: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생자 때문에 한 절만 이용했지만 문맥을 보면 14절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건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0: 아멘.
1: 자, 이제 이 문항에 보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입양되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을 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 이게 양자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0: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 아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34문항의 문제를 다시 보면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할 때 세 번째 답이 뭐냐.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예수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 아멘.
1: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0: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0: 주님이라고
1: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0: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1: 아멘. 자, 네 번째 보면 34문항에 다시 볼까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 아멘.
1: 골로새서 1장 13절.
0: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1: 아멘.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볼까요?
0: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재검 나오면 어때요? 식은땀이 나요. 왜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0: 주님이라고
1: 부르는 거예요.
0: 아멘.
1: 자, 34문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5번입니다.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0: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자, 아멘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3문항과 44문항 우리가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말씀 너스께서 예,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이델베르크 33문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자, 답입니다.
0: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1: 자, 우리 양자 예수님은 친아들. 자, 하이델베르크 34문항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자,
0: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 예, AI에다가 당신이 만약에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에 AI에게

0: 예,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같아요?
1: 안 믿겠습니다라고 예, 할 것 같아요.
0: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AI가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건 AI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예, 다 그냥 AI 때문에 뺏겨도 목사가 복음만 잘 전하면 직업을 뺏길 일이 없다. 내가 설교 시간에 어제 그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아멘.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줄을 떠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0: 오늘 퀴즈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요.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오늘은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라고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오늘의 정답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8895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2: 네, 3번 정답과 함께요.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느라고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순천 주성교회예요.
1: 네네.
2: 키키키. 오래전 바울 전도 선교 여행지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는데 정말 뜻깊었어요. 오늘 또 활기찬 하루 되세요. 늘 감사합니다.
0: 네, 네, 우리 8895님 순천 주성교회 섬기시는군요.
2: 네. 네,
0: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아멘. 순천 주성교회입니다.
1: 아멘.
0: 네, 1035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2: 네, 네.
1: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도 자랑할래요. 금당제일교회 사랑합니다.
0: 네,
1: 금당제일교회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합니다.
0: 아, 네. 네. 네, 오늘 순천주성교회 금당제일교회 깨알 자랑해 주셨습니다.
2: 네.
0: 9777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샬롬 3번 안디옥교회입니다. 남편이랑 강양에서 부산 가는 길입니다. 없던 사랑도 새록새록 생기는 사랑의 뜰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1: 네, 두 분이 손 꼭 잡고 예,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0: 사랑도 새록새록 생기게 하는 사랑의들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2110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정답 안디옥 교회 함께 했고요. 요즘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싶습니다.
2: 네,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0: 아멘.
2: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
0: 아멘.
2: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네라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0: 아멘.
2: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0: 21110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2: 아멘.
0: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안디오. 말씀 처방전 마음으로 잘 받길 원합니다.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5659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오늘 또 교리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권사님, PD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더욱
2: 감사합니다.
0: 아멘.
2: 오늘 교리를 제대로 배우신 분입니다.
0: 네, 5659님 문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권사님,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곳, 거룩한 성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트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여행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여수 중문교회 김혜강 학생의 낭독입니다.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0: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마다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아부 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화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봉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의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0: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그렙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 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2: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깜가로. 은혜의 깜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공산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다 빼앗기고 이제 낙동강 근처 마지막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모든 목사님을 다 불러 모아서는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올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근처 적들의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적군들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소련이 거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날 그 대표 가운데 소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파병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16개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지구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에 와서는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B-29 폭격기가 낙동강가에 적의 진지를 융단 폭격을 해서 적의 진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적들의 허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은 우방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처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한국 전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은 전쟁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그것은 진히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래서 거룩한 돌을 세워서 기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장소로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영광의 이름 이전에는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치욕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이 일제 치하 36년을 기억하면은 몸서리가 쳐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장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을 살펴보면은 실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욕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 블레셋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착취와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자신의 힘으로 물리쳐야 할 필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항할 만한 무기도 가지게 되었고 또 훈련된 많은 군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들이 자신 있게 전쟁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처참하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되고 4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그 지휘하던 제사장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졌냐고 원망을 합니다. 장로들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들이 블레셋에게 졌을까? 패배했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진리가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믿으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별개로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을 믿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올 때 백성들은 그 큰 함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또한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조용해야 할 이 패잔병의 진영에서 아주 힘찬 기쁨의 함성이 들려오고 그 소리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고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장병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다니, 아 블레셋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친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대장부같이 나가서 싸워서 죽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쳤고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보다 더 심각한 패전을 겪었습니다. 살육이 너무 심해서 그날에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는 목이 부서져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뺏기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와서는 몸을 구부려 출산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여인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면서 축하하지만은 그것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탄식을 담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한, 그것도 두 번이나 패망하여 철저하게 실패한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한 번은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한 번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 에벤에셀은 살육의 장소입니다. 3만 4천 명이 흘린 피가 진동하는 죽음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말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만 들어도 그날의 잔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실패의 이름 에벤에셀, 철저하게 내 뜻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했던 인간의 잘못된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후에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내 뜻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싸우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적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뜻은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확증한 후에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장로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장로들이 바르게 판단하였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더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물건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풍성하고 자유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적인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 크게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는 이곳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장소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평화와 또한 승리가 언제나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경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강도 높은 전쟁을 준비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죄단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깁시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쓴 간증의 글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정이 먼저였고 돈 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부터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임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바로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에벤에셀을 실패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 에벤에셀을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회복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 멘토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여러분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이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지도자야?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녀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형님은 동생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면서 섬길 때 여러분의 직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른다면은 그분들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폭넓게 바라본다면은 우리들의 모든 언행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같이 참된 지도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바로 앞에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블레셋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승리는 지도자가 참되고 또 백성도 참되어서 그들이 기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은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되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에벤에셀의 승리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언제가 끝날지 몰라도 그날까지 동일한 고백으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다가도 나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계획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이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희입니다.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익숙하던 세계에서 벗어났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들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의 병이 나았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사건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청박교회 김비석 원로 목사님의 저서 말씀 등불 밝히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혼란한 세상,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미드갓의 이찬미가 노래합니다.

0: 말씀 앞에서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세상은 참 혼란의 연속이에요.
1: 네, 그렇죠.
0: 네, 그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정말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기적도 일으키시는데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등 온갖 사연들로 힘든 방송 가족들이 소망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쏟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샬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사도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말씀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
0: 아멘.
1: 말씀이 나를 붙들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서 4장에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나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0: 아멘.
1: 다른 말씀에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공의를, 여기를 너희를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공의를 해온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광욕을 하려고 나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면은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데 어떻게 할 때 먼저 하나님

0: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신뢰하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의지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1: 아멘.
0: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남 동북 동방송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남 동북 동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여 70년을 맞이하며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들이 아버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70년을 맞이하고 다시금 70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극동방송 가운데 이 전남 동북극동방송에 있게 하시고 전남 동북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 기도해 주셔서 2년 만에 다시 백내장 수술 잘 끝난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더욱더 강건한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17년 전에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보내시고 홀로 17년을 사셨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소망 기도를 올렸군요. 그래요. 백내장 수술 잘 치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명은요, 저도 지금 20년 넘게 이명을 달고 살아갑니다.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걸 믿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머니를 17년 전에 뇌종양을 보내시고 홀로 73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소망의 기도를 두드립니다. 2년 전에 백내장 수술도 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으로 인하여서, 두통으로 인하여서,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에 광선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1: 아멘.
0: 괴롭히는 이명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아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힘을 얻고 강건하여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심령이 될수 있도록 나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가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버지를 위한 사연,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깊은지요. 목사님께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6347님, 지금 대학병원에 와 있습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또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 토요일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할 걸 믿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6347님, 하나님께서 엄마의 모든 아픈 다리의 관절과 양쪽에 부어있는 붓기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지정맥도 심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3447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아픈 그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아픈 무릎의 관절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양쪽 다리가 부어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응급실에 와서 아버지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붓기도 하지정맥도 또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이며 치유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있게 한 시간 엄마의 아픈 부위를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붓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픈 부위의 통증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혈액순환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대학병원에 계신 엄마를 위한 사연. 네, 목사님께서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또 닿게 해주시라고 온전케 해주시라고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대학병원에 가 계신 엄마를 보는 그 마음이 어떨지 그 마음 품고 방송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꼭 나서 좋은 소식 저희가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1246님, 고2 아들을 위한 사연인데요. 고2 아들이 선생님들과 부딪힘 없이 학교생활 성실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또 24일 수요일 1시 선도위원회가 열리는데 억울함 없도록 선한 인도하심과 마지막 선도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보레 자녀를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선한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늘 잠자리에서 아들이 잠들기 전에 한 먼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을 때 찾아가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기도합니다. 1246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고3입니다. 아버지님이 고3 때 참으로 고2 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서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참으로 선생을 선생으로 알지 아니하고 참으로서 부정하고 이 모든 것들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생을 스승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선생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며 가르침을 받는 아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일 수요일 1시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는데 억울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으로서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네, 자녀들을 위한 문제는 더더군다나 부모님 마음이 참 또 예사롭지 않지요. 거의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어머님 목사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 아들의 모든 이게 생활 또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선도가 되길 바라는 이 마음에 그 품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아, 네.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김대한의 찬양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산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4974님, 예수님 이 가정 구원해 주세요. 알코올 중독 완전히 고쳐주세요. 영육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에 믿음 생활 잘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 네, 그래.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인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함께할 걸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의 종에게 모시고 가서 찾아가서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0: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알코올 중독의 어둠의 영들이 예수를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알코올 중독으로 붙들려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명하노니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이 귀한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 알코올 중독 증아,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그래야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8053님, 친정엄마가 뇌동맥류로 내일 2박 3일 입원하여 뇌혈관 조영술 검사합니다. 검사 과정과 이후 치료 방향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래요. 8054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내일 2박 3일 동안 입원하셔 혈관 조영술을 검사한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8053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친정어머니 뇌동맥류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입원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검사합니다. 하나님 이 검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치료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뇌동맥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이 가정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걸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친정엄마를 위한 사연. 내일부터 2박 3일 일본에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또 검사하는 과정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나쁜 소식 들을까봐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요.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는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좋은 또 검사 결과 되도록 겸 또 신뢰하는 검사 또 그런 결과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1772님, 며칠이 됐는데요. 배가 계속 아픕니다. 죽 먹고 너무 힘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그래요.
1: 체하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는데 1772님, 이 시간 배 아픈 부위에 방송을 듣고 있다면 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한 생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치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1772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언니들 모르게 아버지 배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합니다. 얘기한 시간 아픈 부위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배 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뜬히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5025님 68세 강연수님을 위한 사연인데요. 영혼육 강건하게 또 주일 예배 꼭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한 평강 누리게 하소서. 또 현재 직장이 회생 신청한 상황으로 3개월째 월급을 미지급 받았습니다. 빠른 정상 운영되고 월급도 지급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0: 네, 그래요. 5025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강연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연수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는데 맡기고 나갈 때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강현수 아버지 성도님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 직장에 회생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밀려있는 3개월 월급치 아버지며 속히 아버지며 취급되는 역사들이 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장이 회생되어서 더 많은 월급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강현수 성도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 무엇보다도 아버지며 그 사장님이 마음을 참으로써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참 평강을 누려가는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좋은 소식 또 다 해결됐습니다. 또 소망의 기도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틀면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갓길의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부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시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진월교회 양옥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으나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국률이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뛰어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방송을 통하여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

0: 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 유산 위에 김영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 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성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학교 예배에 중복 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 교회의 수평적인 소통 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을 통해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시립 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 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복음적 유산 기부 운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 사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혜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의 20%를 세계선교기금으로 배정해 아시아와 남미 등 재정지원이 시급한 비서구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천억 원 규모의 기탁금을 관리해온 미션펀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1조 원 규모의 유산 기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된 이래 40년간 필리핀 현지에 3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김현두 선교사는 1996년 파송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베델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3도, 순천 광양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0: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681년 마틴 링가르트 목사님은 30년 종교전쟁과 전염병에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목사님은 하루에 50여 명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찬양이에요. 목사님은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아내도 잃고 고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그 마음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의지하고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정답처럼 쉬워 보이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인식하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유혹을 이기고 미련 없이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사울의 공격도 피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는 13절 하반절의 기록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행하고자 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것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

0: 저기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 뭐 찬양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통일이 당연한 민족적 사명이라고 나누기도 하면서 네. 어릴 때면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노래, 또 사생대회, 웅변대회까지 있었어요.
0: 맞아요. 세대 단절과 또 다음 세대들부터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1: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막 축제를 하는데
1: 네.
0: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AP대회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1: 네.
0: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1: 와.
0: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아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0: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1: 네.
0: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피대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어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우리 5827님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0: 아유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1: 네.
0: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0: 그쵸.
1: 그런 자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0: 아멘.
1: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0: 네.
1: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0: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1: 네.
0: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1: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0: 네.
1: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북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0: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편 좁혀봐야겠죠. 언어 퀴즈 한 편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2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 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남북한 만큼 네. 가까운데 또 먼 존재도 없죠. 하지만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알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 뼘 차이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1: 그쵸.
0: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쵸?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가상 이게 있어요.
1: 그쵸?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1: 아셨죠?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장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저희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 하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5: 그럴까요? 그럼 민수 씨 돈짜리로 연결할까요?
4: 돈짜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5: 아니 그럼요. 돈짜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4: 아, 북에서는 또 돈짜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5: 아무튼 민수 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좋지. 아이, 근데 아,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아.
5: 어머머, 자기 돈짜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0.
4: 아, 생각났다 자기. 아,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성 교사 한 고자 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1: 계좌.
0: 계좌.

0: 2번
1: 금고.
0: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짜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1: 그쵸? 하나요, 하나.
0: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예, 이거 일반 계좌하고
0: 일반 돈짜리도 있고 또 적금 돈짜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짜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전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 4362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자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거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근데 뭐 내 돈짜리는 비어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짜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구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구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이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있어요. 오늘 탈북 신앙인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인데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분이신가 봐요. 네.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자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네. 없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그쵸? 네.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자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복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돈자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짜리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계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병차의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자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0: 오.
1: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0: 아멘.
1: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0: 그래요.
1: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0: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통일을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1: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우리 오일이오님.
1: 네.
0: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던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1: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아, 그렇게 생각할
0: 괜찮아요?
1: 수도 있죠.
0: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성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유, 네.
1: 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0: 아멘.
1: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0: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네.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화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혜 원장 목사 강주

총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

0: 노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맞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주말의 여유는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 그런데 오늘은 비까지 조금 내려서 느린, 흐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챙기듯 우리 마음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소망입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만 바라보면 오늘은 온통 온 세계가 흐린 날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구름 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눈앞의 상황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내리는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 또 그 비를 머금은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죠. 6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월요일 오후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소망이, 걱정보단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리컬러의 음성으로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찬송가로 출발하시죠.

찬송가 들으면서 이 가사가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라는 가사가 있죠. 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새가 어떻게 기뻐할까를 좀 어쩌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새는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를 좀 질문을 해본 것 같습니다. 소리죠. 네,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 자기의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찍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다양한 새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만, 네, 짹짹, 네, 이런 소리를 내죠. 뭐 숲속에 가면 더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네, 제가 낼 수 있는 새 소리는 여기까지. 또 날개짓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그게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해봅니다. 오늘 2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자유를 꿈꿨죠. 주 안에서 기뻐했죠. 우리도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아 와라, 사망아 와라. 우리가 담대히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삶의 용기가 샘솟듯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나는 찬양이 또 오프닝 말씀 또 준비를 하면서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라는 이 찬양이 있거든요. 위로부의 음성인데 이 찬양까지 듣고 올까 시간을 보니까, 네, 퀴즈 문제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먼저 문자 소개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9507님, 새소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는 것, 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같은 귀를 가져도 이 새소리가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새소리가 새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네, 바다가 또 휴가철도 지나고 있는데 또 대학교는 방학이 시작됐죠. 그래서 가족 간의 이동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다양한 전국 반방 곡곡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좀 안 좋은 기사들도 또 신문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고죠. 인명 피해죠.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 또 물놀이 할 때 특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또 우선이죠. 네. 우리 0782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또 인사도 해주시고 출석. 그리고 9396님도 출석 체크합니다. 2시 왔습니다.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1772님께서도 오늘 아프신 것 같아요. 어디 죽먹고 방송 끝나면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아, 두시만세 가족들 다들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름 감기가 독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함께 할게요. 네, 긴 세월 어둠과 고난의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굴까요? 네,

0: 예, 긴 세월 어둠과 고난의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 여기서 포인트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험.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당연히 드려야죠. 보기 1번 얍, 2번 욥, 3번 읍, 4번 억. 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까요? 1번 얍, 2번 욥, 3번 읍, 4번 억. 네, 긴 세월 어둠의 고난과 고난의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 보기 중에 누구였을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다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얍! 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보기 중에 있는 거고요. 번호 말씀해 주셔도 돼요. 보기 중에 얍, 욥, 읍, 억, 이 네 가지 중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번호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7376님, 그렇지만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중요하니까 정답과 함께 보내주고 계신데요.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오프닝도 구름 위에 있는 햇살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늘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비록 구름에 가려서 볼 순 없지만 있다라는 걸 함께 꿈꾸며 살자라는 오프닝을 멘트를 했었죠. 그래서 찬양도 또 함께 이어갑니다. 위로비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 이어갑니다.

우리 1311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처럼 권한 중에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7376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778님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순천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이 사람의 인내는 진짜 대단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대단하죠. 아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 사람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사람 아니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1772님 네, 정답과 함께 주 안에 있는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돼 주셨네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할까요? 네, 초롬. 네, 그리고 5280님 5280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5137님께서도 고흥에서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이젠 장마죠. 장마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7월이니까 7월 8월 장마로 보죠. 7월 8월 보통 이젠 정말 왔습니다. 네, 2시에 왔습니까도 오셨는데 비도 옵니다. 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빗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는데 오라죠 뭐. 잘 우리가 찬송하면서 자유롭게 새처럼 노래하며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 찬양 함께합니다. 초롬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1772님의 신청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1분 4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다양한 먹구름이 눈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죠.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죠. 아, 그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송. 가끔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죠. 아니면은 내 삶의 한치 앞도 콕콕 숨이 막히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찬송이더라고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는, 하나님이 또 나의 마음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 야, 그 은혜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일상,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제 주일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또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딪혀 또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서로 다른 나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임언지의 힘을 내세요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제에 맞는 또

아, 비올 때도 이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제가 이런 곡을 이렇게 계속 제목이 좀 그래도 찬양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라는 찬양으로 또 이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어서 이 곡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추천 찬양 올려주시면 그 찬송가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긴 세월 어둠의 고난의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굴까? 네. 퀴즈 문제입니다. 긴 세월 어둠과 고난의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굴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얍, 2번 욥, 3번 읍, 4번 억. 네. 얍, 욥, 읍, 억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 손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티끌에 불과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며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바른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청 찬양 올라왔습니다. 1772님 열려라 에바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함께합니다. 지명희의 음성으로.

힌트가 기압 소리처럼 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의미를 담긴 했습니다. 얍 했잖아요. 얍 하고 그리고 욥 읍 그리고 억 소리가 냈는데 다양한 우리 삶의 소리가 들리지만 네, 한 소리만 들어야죠. 이 사람처럼 살아야죠.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이 또 유기 사사님께서 저는 이 사람 하니까 또 손경민 목사님 찬양 이 생각이 나네요. 찬양 인내 생각나서 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이 찬양 올려드려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은 좀 짧지만 제가 보혈 찬송 메들리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송가로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힘을 주고 싶어가지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신청 찬양을 올려주시니까 또 이 곡으로 준비를 해야죠. 이 찬양으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에 예, 그 인물은 욥입니다. 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이죠. 물론 다양한 친구들 참 오랜 역사적 시간의 그 공간을 넘어서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고 있는 이런 사람.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은 무능함을 또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내 위에 또 사랑을 사랑이의 이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내의 사랑? 사랑이 겸손인가요? 아무튼 네, 이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인내 찬양 이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한 분 오늘 신청곡을 많이 올려주신 분 계세요. 1772님 1772님과 그리고 6244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문자를 더 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인내 찬양 끝으로 인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영적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영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김없이 태클이 걸려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대왕이 도움을 받았다고 시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은 솔로몬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을 추앙받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귀신 축출법을 책을 써서 많은 당시의 주술가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예수님은 꼬집은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도 알아맞추고 때론 표적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함부로 받아 쓰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을 하고 마법을 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뭔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누가 돈을 갖다 바치며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리한데 말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지옥으로 끌어가는 영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혼탁한 영적 질서를 확실히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술을 하고 비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

그리고 재짓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짓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질서가 잡혀가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 안의 마귀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함을 받고 천당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영적 질서가 혼란 속에 무너져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세력들은 잘못된 지배와 잘 알지도 못하며 선생질하는 것들을 따르느라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절의 44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싸우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완전히 피하여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 그 사탄 마귀들이 거기 공중권세를 잡고 오늘 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허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허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노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이든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할 때에 내 안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세상 위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사탄은 내 안에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 질서

0: 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순천 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0: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0: 오.
1: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듣고 계시죠?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도 바로
0: 그니까요.
2: 한다고
0: 아유,
2: 했었는데.
0: 아쉽네요.
2: 어떡해요.
0: 예.
2: 참.
0: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좀잘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일반 전화요.
0: 예.
2: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8845번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0: 사실은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야,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0: 정차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저 혼자 네.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1: 지금 애기 픽업하느라고.
0: 애기 픽업하느라고? 아직 네.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1: 네네.
0: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1: 아, 네.
0: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1: 네네. 라디오 껐어요.
0: 자, 우리 3428번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김포에.
0: 김포.
1: 살고 있어요.
0: 자, 어릴 네.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네. 선생님도 했고, 20대 네.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네.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0: 와우.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1: 극동 방송은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틀어놓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네, 네. 그래서 예.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소시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출산하실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0: 네.
1: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도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0: 네.
1: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0: 이야,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1: 네.
0: 나도 저 네네.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1: 네.
0: 이거죠. 야,
1: 네,
0: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 년 방학이었고요?
1: 네, 맞아요. 5년 더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네, 코로나 8년... 전부터 결혼 때부터 네네. 그랬으니까.
1: 네네네네.
0: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1: 아니요, 1학년이요.
0: 그래요, 벌써? 1학년 네네. 8살.
1: 네.
0: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1: 아예
0: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1: 네.
0: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1: 네, 맞아요.
0: 교회 안 가게 된 거.
1: 네, 그러기도는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이름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0: 네.
1: 그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0: 예.
1: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0: 예.
1: 그 저희 남편도 너를 그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0: 예.
1: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0: 예.
1: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지금 만날 수 있다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부 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0: 남편하고?
1: 네.
0: 와.
1: 예배만 가게 됐어요.
0: 송부 영신 예배만?
1: 네, 네. 주일은 못 챙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1: 네? 네, 엄청 맨날 너무 감사하다고.
0: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1: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0: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1: 저희 엄마는 서울에.
0: 서울에 있어요?
1: 계세요.
0: 엄마가 네네네.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1: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0: 예.
1: 네,
0: 지금, 지금 듣고 계시면 네, 한마디야. 지금.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1: 네.
0: 엄마에게 네. 한마디.
1: 엄마의 기도로 항상

0: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너를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 그렇죠. 네.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0: 네.
1: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0: 초등학교 1학년 한번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1: 아번 예배는 안 드리고
0: 네.
1: 아들, 딸?
0: 아들이에요.
1: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골라볼게요. 아니, 골라볼게요가 아니라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네.
0: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닌 본인이요?
0: 저요.
1: 오케이. 자, 견과.
0: 네. 네.
1: 엄마는?
0: 엄마는 유산균.
1: 유산균. 네. 너무 좋습니다. 유산균. 네. 그러면 견과를 네. 남편을 주고요.
0: 아, 네.
1: 남편을 주고 우리 3428번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유산균은 네. 엄마.
0: 네. 네.
1: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드리시고,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네. 저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0: 부흥.
1: 예? 네?
0: 찬양.
1: 부흥.
0: 부흥이요. 네.
1: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0: 항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성경신문대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네네네.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1: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네.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네.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 흐르는 곡 이거 맞죠?
0: 네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진노 중에라도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희님, 그쵸?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찬양인데 이거. 컬러링이 찬양이에요. 15년 방학생인데.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길. 받으셔야 되는데. 한영숙님 받으세요.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1: 아까
0: 환영손님.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뭐,
0: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1: 아,
0: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예.
1: 얘가 무음으로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0: 우리
1: 같아. 집에 갔는데.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1: 네네.
0: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잠시 뒤에 전화 드릴게요. 야,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어?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지금
1: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아,
1: 저랑 그때,
0: 전현숙님.
1: 아,
0: 전현숙님.
1: 맞아. 네.
0: 20년 방학생. 응?
1: 맞아요.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0: 네.
1: 찾아주셔서,
0: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0: 지금 세 번 나갔습니다.
1: 아, 6월 5일 날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통화가 돼서.
1: 예, 금요일 날.
0: 예, 그주 일요일 날.
1: 바로 갔군요.
0: 계속. 네네.
1: 와,
0: 세 번 가고.
1: 네.
0: 예. 아들까지.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 예.
0: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두 번 갔어요.
1: 두 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0: 아들 33입니다.
1: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0: 네. 네네네.
1: 아들이 두 번 같이 가졌구나. 와.
0: 네네네.
1: 어이,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0: 아니,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1: 네. 네,
0: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1: 네.
0: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1: 예.
0: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1: 잘하셨어요. 교회는 네네. 집 근처 교회 간다고 하셨는데,
0: 네네.
1: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0: 네네, 그 우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네.
1: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님이,
0: 예, 맞아요.
1: 극동방송
0: 너무 좋아했거든요.
1: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한상희님 엄청 좋아하겠다.
0: 네. 네? 한상희님이랑도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와,
0: 너무 좋아했어요.
1: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네. 예?
0: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1: 한상희님이 그때 선물을
0: 네
1: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전현숙님 다 준다고 했나요?
0: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PD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냥 그 폼에 맞춰서 그냥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제가 한상희님께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네.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현숙님은 네.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0: 아 예, 저는 예
1: 주얼리도 갖고
0: 예,
1: 비타민도 갖고.
0: 예,
1: 네. 그리고 제가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0: 아들은 제가
1: 아니, 두 번이나 갔으면 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0: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1: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네.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0: 네네.
1: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0: 아들은 예. 네.
1: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0: 아.
1: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가라고. 아들 견과 선물 어때요?
0: 응? 괜찮아요.
1: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네네. 선물을. 자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방송국에서 네.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좀 꼭 좀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0: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1: 예.
0: 그 찬양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1: 네네
0: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1: 주께 가까이
0: 그 주께로 가까이를 예. 그 들려 주셨거든요.
1: 예예.
0: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1: 예.
0: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0: 네네네.
1: 죽게 가까이 혹시 죽게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0: 맞아요.
1: 오.
0: 죽게 가까이.
1: 예.
0: 죽게로 가온인가?
1: 뭐 죽게로 가온이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죽게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0: 거기. 네, 저한테 그렇게 예 네. 맞아요.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1: 예.
0: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 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0: 네네네. 성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1: 예.
0: 찬양하시는 분들이
1: 예예
0: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1: 그랬구나.
0: 계시더라고요. 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0: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1: 예.
0: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귀에 기도한다 했는데
1: 예.
0: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0: 기회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진짜 네,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네, 가서 말씀 들으니까
1: 예.
0: 예, 너무 좋았고,
1: 예.
0: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 네네.
0: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자, 우리 전현숙님, 네. 우리 감사기도 네.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0: 네네.
1: 그때 우리 결단이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사랑해, 네. 하나님.
0: 사랑해요,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0: 네,
1: 이렇게
0: 네.
1: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네.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네.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네. 의무가 네. 아니라 이제 아,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0: 네,
1: 좋겠고요. 예,
0: 네네.
1: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급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로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늘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혹은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특별히 또 우리 사람을 또 구분한다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시편 20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일어서서 바로 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의지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은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기서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지켜주십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는 우리가 화날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를 의미한다면 또 동시에 밤에는 우리가 캄캄하고 어둡고 춥고 힘들 때 우리가 침상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지뢰밭과 같다고, 전쟁터와 같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 참으로 전혀 내 힘으로 힘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땅이 변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산성은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로 이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공급이 있느냐, 공급이 끊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제 공급이 끊어졌기

0: 때문에 열매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잎도 없습니다. 오직 앙상한 가지만, 앙상한 가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인생은 결핍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풍요와 번성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 전천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많은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입니다. 선지자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은 25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말씀은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33장은 바로 이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파수꾼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21절에서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내용을 통해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3장은 32장과 비교해 볼 때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애가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가정적 문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함에 있어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합적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예언임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개인

인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는 33장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들의 비유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인 메시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전개를 알리는 신학적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형식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임과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세워 예언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심판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파수꾼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10절에서 20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중요성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징입니다. 1절에서 9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 선지자의 위치와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선지자는 예언의 선포 여부에 따라 전 공동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하여 복음 선포를 명하고 복음 전파자가 백성들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20절 선지자는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표면적으로는 예언의 대상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악인의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벌써 기자는 하나님이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적 언급과 올로 회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식되었던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13절 14절 18절 19절 선지자는 설득하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이 역에 나타난 가정적인 표현들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예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땅의 약속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칼과 들짐승과 원역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3절 선지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 모세 언약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5, 26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을 판단하는 기준 27에서 29 죄에 대한 보응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3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후손들에게 당연히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시리라고 자만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도 성전과 율법의 소유로 인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교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25, 26절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므로 윤리적 삶과 무관하게 무건적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그러므로

0: 신약에서 야곱의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30에서 3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31절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절 단지 음악을 듣는 정도로 소홀히 여겼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참다운 신앙은 합당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 성공은 오히려 심각한 타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갑니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족에게 음식을 나누고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은 그런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이런 가정의 모습은 잠언을 통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며 결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성품을 사모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송솔나무에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주나목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혼자 있거나 편한 가족 앞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이노스 이동영과 김윤희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 영혼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마트리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연주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마음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2: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여수 중문교회 김혜강 학생의 낭독입니다.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마다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아부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화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너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행합니다.

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의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번에 5387, 9472번에 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론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해온 웨스트민스터 서울 요리 문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울 요리 문답은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신앙의 교육서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성경의 교훈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핵심 진리를 쉽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요리문답을 통해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과 회개는 무엇인가? 십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소요리문답은 제1문과 107문 사이를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1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죄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문은 주기도문의 결론을 가르쳐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목적지도 하나님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의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배움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평생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이 소요리 문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 하나님께서 내쉬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늘에서 툭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작성을 하였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습니다. 살아간 시대도 다 다르고 사용된 언어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으로만 지어진 책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경의 참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저자의 개성과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집필이 되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의 기준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바로 이러한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성도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신앙의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모든 문답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소요리 문답이 권위를 가진 이유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이

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모든 문답들을 보면 성경에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섭리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도는 믿음

이 가르침은 어느 똑똑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쓰는 지도가 있잖아요.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딱 박혀 있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도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보조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요리 문답은 목적지가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딱 하면은 안내양이 안내를 하잖아요. 잠시 후 좌회전, 잠시 후 우회전, 속도 조심, 뭐 이것저것 조심. 소요리 문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 요소들, 또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게끔 만드는 그 책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공부가 끝났다고 해서 아 이제 책거리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알았으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요리 문답과 같은 귀한 신앙의 유산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진리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줍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멈춰 이렇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또 우리를 책망하는 또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삐뚤어진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줍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한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외우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잘하면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악한 영들과 사이비들과 싸울 때 성경만큼 많이 알면 그만큼 유익된 건 없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사람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면서 살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적 지식이 매우 풍부한 신학 교수 정도 되는 그런 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칠했지만 속은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딱 담고 있었지만 삶에는 담지 못했던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실수했고 자주 넘어졌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실패했지만 회개했고 넘어졌지만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믿음이 충만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와 순종의 삶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는 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를 갚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열심히 하고 갑자기 막 힘이 솟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배웠지만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의의 길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부한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배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리를 이해하는 성도를 넘어서 교리를 실천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의 목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라는 말은 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성숙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몸뚱아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정신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순종도 자라야 합니다. 어렸을 땐 젖을 먹었지만 그 다음에 단단한 것도 씹어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갑니다. 그거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각 다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신앙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성도고요, 직장에서도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응답을 배운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요리 응답을 주셨고 소요리 응답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놓은 것은 정말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만하고 간사합니다. 요만큼 배운 것을 이만큼 배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그 진리를 붙들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마침말이 아닙니다.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진리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대답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에 아멘 대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임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아멘으로서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론은 말씀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문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은 다시 말씀입니다. 교리의 결론도 말씀,
신앙의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0: 말씀, 교회의 결론도 말씀, 성도의 삶의 결론도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바르게 세웠던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만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로켈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늘 기다려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소풍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바로 보물찾기 시간이죠. 풀숲을 들춰보기도 하고 또 자갈 밑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보물이라도 되는 마냥 말이죠. 그래도 그때는 찾으면서 흥분되고 찾고 나면 즐겁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어른이 돼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이상 웃는데 반해 어른들은 14번 정도 웃는다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쁨을 찾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쁨도 일상 속에서 열심히 찾아야 찾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보물 같은 하루하루,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기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많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0: 노모란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며칠간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하는데요. 높은 습도를 머금은 후텁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꿉꿉한 날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죠. 늘 우리의 영혼이 그 기쁨으로 뽀송뽀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상태이길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6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박소훈 교수님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인데요. 박소훈 교수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0: 방학 기간 중인데도 내일 또 행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악회가 소식이 들리네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제가 빛과 소금 갤러리에서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라틴어 원어가 살레 엘 루첨인데, 네, 예, 빛과 소금이죠. 예, 이제 제가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아, 정단원이세요?
2: 예, 네, 네. 정기 공연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네, 예, 그 앙상블에
0: 재창단된,
2: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정단원으로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이제 정기 공연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 예, 이게 전공하신 우리 이제 정단원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내일은 이제 국악과 양악의 만남.
0: 재밌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리허설도 지금 좀 전에 하고 왔는데, 네,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그래서 제가 좀, 예,
0: 퓨전.
2: 네네. 네. 그래서 제목도 비엔나에서 한양까지.
0: 아이고야.
2: 그래서 뭐 보컬 하시는, 실용음악 하시는 분이 또 사운드 뮤직 발췌된 그 하이라이트 부분도 노래해 주시고, 네, 또 우리 판소리 하시는 여수 출신 재정화 선생님께서도 해주시고, 가야금 그리고 같이 또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하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양악과 국악의 만남. 살레 루첨의, 네, 정기 연주회 시간 되시는 분들, 네, 여수 빛과 소금 갤러리에, 네, 저녁 7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도 이제 은혜로운 찬양 나눌 텐데요.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첫 곡은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0: 네.
2: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0: 글쎄요. 이게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네요.
2: 네, 맞아요.
0: 네.
2: 마커스 워십의 곡

0: 것들은 좀늘 화려한 미사일보다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만들어서 참 제가 좋아하는 곡들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이 곡의 좀 배경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이 곡은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와 매칭하여 고백한 곡입니다.
1: 네.
0: 마커스 50이 늘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을 노래하듯이 이곡 역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을 마주한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가사는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길 잃은 삶에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사랑 나 찬양하리라.
1: 네. 자, 가사가 이렇게 되는 찬양입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네.
0: 네.
1: 자, 마커스 워십의 찬양인데요.
0: 네.
1: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곡을 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0: 아,
1: 것
0: 그렇군요.
1: 같은데요. 네.
0: 네.
1: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한번 들어보시죠.
0: 그럴까요? 네.

0: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적인 장르로 보면은 모던 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약간 좀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요 최근에 지어진 곡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24년 곡이거든요.
0: 네.
1: 현 시대와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좀 작곡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네.
0: 세션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0: 그래서 후렴구하고 브릿지로 넘어가면서 좀 웅장해지는 그리고
1: 네네.
0: 회중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적인 좀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마치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네, 홍해를 건너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그림이
1: 네.
0: 음악 속에서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아니면 뭐 또 일반 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0: 네.
1: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상상하면서 노래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거를 그림처럼 봐라. 노래 한 곡을.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한 스크린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0: 네.
1: 그 공부와 생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어떤 이야기를
1: 네.
0: 청중들에게 들려주듯이
1: 네, 네.
0: 스토리텔링 하듯이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곡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1: 네.
0: 말씀을 하시는
1: 네.
0: 거군요.
1: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예술적으로 또는 미술적으로
0: 네.
1: 그림이 하나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에 딱 하나 담는 것처럼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그러면 뒷배경에 하나 딱 그림 나오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처럼
0: 네.
1: 예, 그런 홍해의 기적의 바다가
0: 네.
1: 뒤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찬양의 제목이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인데요. 우리 삶에도 정말 어떤 장애물이 이렇게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1: 너무 많죠.
0: 그럼요. 네. 그럴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참 많이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하늘의
0: 네.
1: 위로가 저희 같은 일반 성도

0: 성도들에게는 그냥 뭐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하면 이건 내 생각이야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건 주님의 생각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그럴 때막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다 알면서도, 답을 알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볼 때그 말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잠깐 이렇게 조용하게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좋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1: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0: 네.
1: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을 씻어주시고요.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사랑,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근데 저는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엎여서, 등에 엎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또 찬양을 듣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1: 자, 첫 번째 곡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었고요.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인가요?
0: 네. 두 번째 곡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1: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죠. 네.
1: 그래요.
0: 이 곡은 2012년에 발매됐어요. 어노인팅 10집 수록곡인데요. 당시에 전은주 전도사님이 사역자로서 겉으로는 늘 은혜를 끼치고 찬양을 인도했지만 정작 개인의 내면은 좀 철저한 무력감과 영적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 나의 진짜 고백인가 하는 그런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실의 벽은 또 너무 높고 미래는 또 안개처럼 흐릿한 상황에서 마치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버려진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네.
1: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진짜 고백인가.
0: 네.
1: 이 사역자들이 정말
0: 네.
1: 요거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사역과 삶이 이게
0: 네.
1: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제
0: 그렇죠.
1: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 내가 껍데기만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위기일 수
0: 아,
1: 있는데
0: 그쵸.
1: 이전 전도사님께서 아마 그런 순간을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이런 생각이 이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가사로 부르지 않고 그냥 허밍처럼 찬양이나 노래를 한번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 따뜻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좀또 넘어가고 지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1: 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전은주 전도사님의 작사, 작곡한 그런 곡인데요. 이전 전도사님의 그 고백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가사에 한번 공감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 어노인팅의 찬양 내용은 안전합니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찬양의 가사 한번 좀 살펴볼까요?
2: 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1: 네. 1절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2: 네.
1: 상당히 개인적인 그 독백처럼
2: 네, 네,
1: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2: 예, 예, 예.
1: 네. 화려한 악기 없이 통기타 또 네. 피아노가 담담하게 이제 연주가 되는데
2: 네.
1: 그게 더 이 가사를 우리 10년 가운데 네, 와닿게 하는 것 같아요.
2: 네, 나지막히 네. 이렇게 부르는 음정이 밑에 저음 역대예요.
1: 네.
2: 저음 역대여서 그냥 진짜로 우리에게 정말 그냥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1: 그 맞습니다.
2: 네네네. 네. 그런 독백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개인의 고백이지만
2: 네.
1: 사실 이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확장되는
2: 네.
1: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듭니다.
2: 네. 네. 그렇게 확장됐다가 마지막에 또 이분이 그냥 혼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마지막을 한번 읊조리는데
1: 네.
2: 그 말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2: 네.
1: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2: 네.
1: 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 네. 네.
1: 하나님의 평강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곡 어노인팅의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곡 나눠볼까요?
2: 네. 세 번째 찬양곡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1: 믿음의 기도.
2: 아, 네. 네. 이 곡을 다 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1: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2: 네.
1: 이게 피아 워십 찬양인가요?
2: 네. 피아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1: 네.
2: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하나는 바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이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2: 그래서 이 곡을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이 곡이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에 7장에서 10절을 모티브로 해서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 피아워십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1: 네.
2: 주를 향한 나의 예배라는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곡은 우리가 히즈 윌이라는 그 팀이 있죠.
1: 네.
2: 예, 그 팀에 장진숙 씨가 작소 작곡을 했어요.
1: 네.
2: 네. 그래서 이 작곡가 특유의 맑고 깊은 묵상이 돋보이는 곡이어서

0: 또 거기에 이제 또이 곡을 이동선 목사님이 편곡을 하셨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곡의 영적 무게감과 감동이 또 한층 더한 그런 아름다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시편 139편은 워낙 또 사랑받는
0: 네.
1: 시편이라서 많은 또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이제 찬양으로
0: 네.
1: 옮겼던 시편이기도 한데요.
0: 그렇죠.
1: 자, 믿음의 기도 과연 어떤 찬양일지 한번 들어보시고
0: 네.
1: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0: 피아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찬양을 이제 소개할 때늘 가사를 또 소개해 드리잖아요. 근데 기독교 음악에 있어서는 가사가 참 중요해요. 그죠?
1: 그쵸.
0: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그 메시지에 우리의
1: 초점을
0: 마음을
1: 둬야 되죠.
0: 담아서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가사를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곡도 가사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편 139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가사 첫 줄이요.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0: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방금 이제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 의지합니다. 이렇게
1: 그쵸.
0: 가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이 사로잡을 때, 나를 압도할 때 사실은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1: 저는
0: 불구하고
1: 힘들더라고요.
0: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보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앞에 이제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는 또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게 좀 힘들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러시려니 올까? 하나님,
0: 되게
1: 되게 다
0: 그러죠.
1: 그러죠? 제가 좀 솔직하긴 한데. 다 그러신 거를 또다 표현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도우심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 문제 앞에 있지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지금 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디딤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어떤 슬픔의 자리에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를 알면서도 넘어지고 하죠.
0: 자,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에 곡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 세곡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린 곡이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그리고 두 번째가
1: 내
0: 내 영혼은
1: 영혼은
0: 안전합니다.
1: 안전합니다.
0: 그리고 세 번째 곡이
1: 믿음의 기도요.
0: 믿음의 기도. 이렇게 세곡 소개해 드렸는데요. 천천히 한번 또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고 하시면

0: 네.
1: 자, 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데,
0: 네.
1: 네, 습도도 높고,
0: 그렇습니다.
1: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교수님 또 활동도
0: 네.
1: 네, 계속 하고 계신데, 내일 연주회 잘 하시고요.
0: 네.
1: 사회도 잘 보시고.
0: 네, 그러겠습니다.
1: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다윗의 장막의 찬양으로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63강 산업혁명 이후 니출의 신학적 대응 이야기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적 계기는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이죠. 이게 실용화되니까 소위 노동의 기계화 시대가 문을 열면서 영국 사회는 기계 문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 소외 현상으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이 등장하지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레아 히필드는 복음 전파와 더불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소외 계층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영국의 정부가 처음에는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했는데 1824년 노동조합 운동이 법으로 인정받는데 감리교 역할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술라이어 마커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가 니출입니다. 이 니출은 베를린의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해갖고 보헌대학, 할레대학, 하이델베르그대학, 튜빙겐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1862년부터 2년 동안 본대학의 교수, 1864년부터 게팅겐대학 교수로 사역합니다. 그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도전을 받았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니출은 종교는 객관적인 법칙성을 탐구하는 자연과학 또는 실증주의적 학문 분야는 아니다. 종교는 가치 판단, 도덕성의 척도, 도덕적 관점에서 자아 실현의 과정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니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질 때 인간 사이의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 가능성에 기초해서 인간적인 공동사회가 이루어진 그와 같은 공동사회의 틀 안에서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 소외와 더불어 비참한 상황으로 몰락하게 된 노동자 계층을 위한 도덕 실현의 기독교의 신학적 대응이 니출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도덕적 진보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독교의 사명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9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7장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뺑 둘러서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아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기뻐하며 광채가 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야, 스데반, 저는 빨리 입 좀 막아와라. 저 소리 듣기 싫다. 어떻게 저 하늘이 어떻게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뭘 어째? 기도하고 있어. 아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야, 예수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소리 듣기 싫다. 빨리 돌 던져서 저놈 죽여라, 죽여라 하고 귀를 막고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이제 제 숨이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절을 한 마디를 더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가 스데반 자신이 알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에 하나님, 이제가 너무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돌무더기가 날아와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엄청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받아서 우리도 생동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뚝 서시는 거듭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장성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장성하면 그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데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걸로 재보고 저걸로 재보고 이런 계산도 해보고 저런 계산도 해보고 내가 이런 경험으로 말씀도 분석해보고 저런 생각 상황으로 말씀도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 하는 겁니다. 어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젖만 보며 그냥 달려들어서 먹는 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아유, 이건 이러라고 하시는구나, 저건 저러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신령한 젖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라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자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한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가 곁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받을 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것도 아니보고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데 그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비바람도 맞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장성해서 마침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이계산 저계산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모해야, 말씀 받을 때 아예 또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저거 옛날에도 한번 하고 뭐 저거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본문이 나왔구나,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모,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젖을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복으로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건망증이 오고 깜빡깜빡하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70, 80이 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수행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냈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어둠의 역사,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기도 하고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를 막기도 하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시대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악령의 잔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귀한 구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이거는 반 50점입니다. 잘 들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따라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설계한 땅으로 이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민입니다. 이민 가라 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닦아놨던 기반,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인맥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해서 이민 갔습니다.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첩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처음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하나님 명령이기에 100% 수용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무서운 명령 앞에 핑계를 대거나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의논하면 어떻게 의논할까요? 어저께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떡하면 좋겠어. 의논이 그거잖아요. 어떡하면 좋겠어. 그럼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감이 미쳤나 보다. 대답이 그렇게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의논하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 명령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빈틈이 없는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빈틈이 없는 확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살아있는 신앙,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늘끝이 놓일 수 없는 틈이, 바늘끝이 놓일 수 있는 틈이 없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빈틈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빈틈. 우리가 얘기하는 빈틈이 없다. 이 빈틈이 없다는 것은 조그만 게 조금도 실수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차 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좀 사랑하고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가 빈틈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일곱 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저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 저기 얼마나 뜨거울까, 아이고 무서워 라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도 산다라는 확신에 찬, 그것을 빈틈이 없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믿음의 절정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악한 꾀를 낸 거죠. 다니엘, 저 우리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래서 우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우리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하는 저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어떻게 하면 없앨까? 다니엘의 생활 보니까 하루 세 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라도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왕이여 만드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온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추앙할 겁니다. 왕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법이라는데. 그래?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빈틈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신앙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빈틈이 없는 것을 바늘끝이 놓일 빈틈이 없는 신앙. 이것이, 이런 빈틈이 없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으로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승리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신앙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지금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신앙은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도 피 흘려서 육신의 몸과 육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 대항하시고 싸우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 사자굴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엄청난 희생.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성도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 예배 사모하고 교회 직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쉽게 낙심하거나 고난 앞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순교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느냐, 아직 순교하는 상황은 만나지 않지 않았느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고난당하지 않았다. 신앙을 지킬 만하다. 믿음을 지킬 만하다. 직분을 지킬 만하다.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신앙을 가지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꾀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기도와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피와 기도와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세 가지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피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피가 뭡니까? 피가 생명이고 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십시오. 이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죄인의 죄됨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가 하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때가 되면 멸할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형의 질투에 의해서 이 들판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산 역사가

0: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 기적의 역사, 영육간의 부요함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살아있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복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있는 푸른 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풍성한 기쁨, 영육간의 부요함을 다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켈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데요.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삶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빠른 시간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70 혹은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만 남긴 채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개수하는 지혜로운 삶은 매일을 충실히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 흔들리더라도 믿음의 방향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거친 파도 같은 현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보십시오. 하늘 높은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눈빛으로 내 걸음걸음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응원의 확신이 오늘을 버티고 마침내 내일을 이겨내게 하는 당신의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맛본 영혼은 비로소 단단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단단함은 차갑게 굳어버린 딱딱함이 아닙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깨지지 않는 영적 맷집이며 거룩한 고집이죠. 결말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승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에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죠. 관객 속에서 선수를 향해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사람은 든든한 가족입니다. 그 응원 소리를 듣는 선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승선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알기에 기꺼이 버텨냅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야유를 퍼부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면 그 야유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죠. 하나님의 응원은 세상의 모든 평가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고통 그 자체보다 이것이 끝이면 어쩌지 하는 영원한 패배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신앙의 가장 찬란한 신비는 시제의 전환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게 해주실지 몰라라는 막연한 미래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완료형의 믿음은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평안으로 장착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겼다는 승리의 보증을 붙드는 자의 평안은 폭풍 한 복판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은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어 감정과 환경이 요동칠 때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요하게 잡아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풍랑이 결코 자신을 삼킬 수 없다는 완벽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욥기 제31장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여 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새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0: 분이 아니시냐.
1: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을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곳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밀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소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돗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2: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3: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

0: 상황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0: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1: 제33장.
0: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

0: 하리라.
1: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0: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1: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비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0: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1: 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0: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셨나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따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화려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작은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참 명확하고 단순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또 채우시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1727번님께서 신청하신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나무엔의 주의 은혜라. 1727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곡은 강찬 목사님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이브닝 프레이즈

KBS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7358님,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자님 처음 만납니다 라고 첫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1727번님 신청해 주신 신청곡 조금 전에 들려드렸고요. 7358번님께서요. 저녁 기도 시간 마치고 자주 듣는 곡 신청합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358번님의 신청곡 로렌 데이그리 부른 You Say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hra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폴 발로쉬가 부른 Offering 왕 되신 주 앞에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hrase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대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 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에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1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신청해주신 소원이라는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더 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메이드 미 모어, 그존 레딕이 부른 갓 턴 잇 어라운드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래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받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래 한 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성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플린의 만세만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룹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제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워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

조용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

많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곳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0: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저는 경기도 쪽에.
0: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 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0: 그렇죠.
1: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0: 네.
1: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0: 외롭기도 하고

0: 네,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아,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아,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아.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1: 그렇죠.
0: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 가진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5월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 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이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 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 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에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보호, 식수위생, 물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나실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

0: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등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네,
1: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0: 네.
1: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0: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네.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 몸짓 언어로 해서 예. 사셨어요.
0: 예.
1: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지옥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1: 네.
0: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수고 이렇게 하던 나도
1: 네.
0: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 오시고
1: 네.
0: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야,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 사람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1: 아.
0: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예.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0: 예.
1: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0: 예.
1: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0: 예.
1: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예.
1: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예.
1: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악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0: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1: 예.
0: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1: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걸음걸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0: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해림교회 복음소망통일부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잘생기 말합니다. 서로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3: 네네.
5: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3: 네, 맞습니다.
5: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3: 네네.
5: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3: 네네.
5: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3: 네 맞아요.
5: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3: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네.
5: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3: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5: 네.
3: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5: 학교에서요?
3: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5: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3: 네.
5: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 네, 맞아요.
5: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3: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5: 그러면 평소 이 종교

0: 하나님,
1: 네.
0: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1: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0: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0: 네.
1: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0: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다 봤을 때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1: 네네.
0: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1: 아우,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0: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1: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0: 네.
1: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그,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노라조의 노래를요?
1: 네.
0: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할때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0: 네.
1: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0: 러시아에서.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같아요.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0: 네.
1: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0: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0: 그거는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1: 어떤 거 할까요?
0: 뭐 인사?
1: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0: 네.
1: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1: 네,
0: 봐요, 러시아에서.
1: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0: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1: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0: 네.
1: 혼자서 그냥 알아서
0: 네.
1: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0: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1: 네.
0: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 네.
0: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0: 같아요.
1: 주고
0: 네,
1: 너는
0: 맞습니다.
1: 사랑받기에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0: 네.
1: 이런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1: 따뜻했어요.
0: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뭐
1: 불교도 있고,
0: 네네
1: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0: 네
1: 준비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0: 네.
1: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차관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0: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1: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0: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1: 네.
0: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

0: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 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해의 반년을 지나가면서 돼지가 달 구워지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곧 우기로 우리나라는 접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른 아침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을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의 물 한 잔, 특히 따뜻한 온수 한 잔의 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요나 3장입니다.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징계하시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약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요나의 이런 모습은 니느웨와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될 때 평균적으로 한 8번 정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있다고 그러죠. 어디를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예수님 믿으라는 권면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의 전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 전도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고 우리의 입술을 유효하게, 능력 있게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는데 거절하고 도망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팍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자,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 요나 1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기분이 나빠서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하나님이 명한 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듣기에 싫고 내가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외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에게 말씀하신 3장 2절의 이 말씀은 내게 명한 바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한 바라는 건 뭐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것이면 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내가 전하라고 하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걸 하냐. 저 니누웨 저 강팍한 인간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툴툴대고 그게 내 판단은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죠.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어남이,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일어남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요. 정말 악독하다고 소문난 니느웨. 자, 니느웨를 갔더니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보통 이제 하루에 뭐 사람이 뭐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한 2, 30km씩 걷는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멀게 걸을 때 이제 느껴지는 예를 들면 복음도 전하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하루에 10리길. 10리면 4km 정도 되니까 한 3일길이면 12km 정도 됐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는 최고 전성기 때약 12.5km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둘레가 12.5km니까 꽤 넓죠. 자, 그 거리를 쭉 가고 물론 이제 둘레일 수도 있고 직진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표현은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좀 직역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귀한 성읍이죠. 요나에게는 도망가고 싶은 성읍. 4절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3절 중반에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간 해야 될 사역을 딱 하루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외형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최선을 다해 3일 될 때까지 밤낮 꼴딱꼴딱 새가면서 모든 사람 만나면서 해야죠.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고작 하는 게 뭐냐? 하루 동안 간 겁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일체 없어요. 딱 한마디. 야, 40일 지나면 너희를 완전 뒤집어져 버릴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게 사역합니까? 외형적 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와 순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쁘게 순종케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너지래. 정말 성의 없게 야 임마 니들 40일 지나 봐봐 쫄딱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5절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건 애도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슬퍼하며 굵은 배 옷을 입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6절에 그 일이 어디에게로? 니느웨 왕에게로 들림에 아주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들으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앉았다는 건 정말 큰 탄식.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거죠. 풀뿌리로부터 위로 올라온 거죠. 보통 이제 선교 전략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운탑 방식이 있습니다. 왕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밑에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밑에로부터 뿔뿌리부터 잘 믿어서 위까지 올라가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자 왕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회개하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 망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또 마음을 바꾸시나 변덕이 있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멸망한다고 선언하고 이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악한 데도 가서 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큰 능력 있고 기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한 대 맞고서는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성의 없이 겨우 딱 한 번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 나조차고
내 마음에 만족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0: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싫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외치는 40일 후에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멸이 되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하네요. 왕을 비롯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보시며 니느웨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죠. 더구나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 신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로 요나의 예언은 묻혀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묵상하신 대로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요. 우리 삶에 맺힌 열매들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골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끝없는 선택, 끝없는 방향, 끝없는 결정을 끝없이 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일지, 우리는 거룩한 선택뿐만 아니라 불편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참 어렵고 불편한 선택의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끝없는 갈등 계속되었겠지요. 계속 가야 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또 심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상속자를 누구로 세울까? 하나님, 그냥 길리운자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 행복한 선택보다는 참 불편한 선택을, 불편한 방향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는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주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찾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선택과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답답함을 선택한 아브라함.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손해이고 아브라함이 미련해 보입니다. 롯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 내어놓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선택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만 결정 지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지겠죠. 오늘도 참 불편한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선택을 해야만 할 시간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선택은 결국 최고의 열매로,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지금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 맛보시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잘된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 지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나바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바나바, 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겁니다. 헬라어에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권위자라는 뜻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초창기 때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절에 바나바는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바나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헬라어로는 아가도 쓰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때로는 선함,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아가도스,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셨고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내장이 끊어

0: 질 듯한 아픔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환대를 하셨습니다. 선하게 대하는 선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착한 일을 참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바나바도 평화로울 때가 아닙니다. 환란의 때고 신앙생활할 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 때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착하기만 한 사람은 좋은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아, 남편이 착하기만 해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착하기만 해요. 그러면 요즘은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착한 거하고 착하기만 한 거하고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착하기만 하다 이러면 순진하다, 그래서 남에게 이용당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이유, 이게 이제 글로 돌아다녀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이유, S맨으로 오해를 받는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다 보니까 예스맨으로 오해받고, 예스맨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주관이 없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인다. 그 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굳은 일은 내가 다 도맡게 된다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도맡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는 나한테 더욱 무례해진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자료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을 심리학에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때로는 싫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렇다, 유 메시지가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아이 메시지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왜 맨날 나가 당하기만 하지 혼자 참다가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그래요. 뉴스에서도 보면요, 참 착하게 생겼고 순진하게 보이는데 참고 참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폭발하면 엄청나게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착함입니다. 착함. 로마서 1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는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에 그 선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성이 바뀌어져서 착하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심성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성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타락한 심성이 착한 심성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착한 심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의 핵심인 거죠. 착하기만 한 게 아니고 착한 심성을 가졌는데 악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함의 능력으로 악을 선함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 우리가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심성도 가져야 되지만 착한 마음과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11장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이라고 19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과 연결되는 거죠.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을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죽인 겁니다. 환란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들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외국에 땅끝까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채찍질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도 개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절에 보면 흩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교회 보냄을 받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면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 특히 참 깨끗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작은 아직 신생 개척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죠? 착한 사람한테는 착한 게 보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봅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족한 것들 투성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은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저 권하다 파라칼레오였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에게 시골에서 밭 이랑을 북돋아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말로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권하다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이름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비 학교를 보면서 와, 이런 곳에 이런 학교가 세워졌구나 감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시선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단비 학교에 가서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천제일교회 와서 다시 한번 저 문장을 보시면 교회에 이르러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매주일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번 선교팀의 주제도 다리 놓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음 카페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한 거죠. 담비학교를 통해서 선교팀이 가서 선교팀이 하는 일은 학교가

어찌 보면 참 더디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리를 놓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리가 놓여지고 담비학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기쁨,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입니다. 바나밤 착한 행동을 성경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었고요. 한꺼번에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저거 지금 가짜일 수 있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고 스데반 죽일 때 제일 앞장섰어. 지금 위장으로 하고 온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그래. 믿어주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때 착한 사람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9장 2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대신 간증해 주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 선교사다. 너는 이방 땅에 어둠이 있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다움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세우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고 권위자였던 그가 사울을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착함입니다. 우리 전지일교회 진정한 착함은 나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진짜 착함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지만 더 착한 행실은 나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안에 오면 아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어. 이게 아니고 여천제일교회 왔더니 하나님도 보고 믿어야 되지만 야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어.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여천제일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약의 요셉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7년의 풍년 속에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합니다.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철을 주셨고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0세가 되셔서 세례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낫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낫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기름 부듯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천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어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든 직장에든 여수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셔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시몬,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과 기도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시몬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반석으로 바뀝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때서야 권능의 사람이 되고 인격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권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믿으면 환계 상황이 오면 내 믿음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주시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란의 때에 핍박의 때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장에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한 줄로 요약되는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 곳곳에서 아벨처럼 예배의 모델이 믿음으로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천제일 곳곳에서 기도의 모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 어떻게 해야 될지 봉사의 모델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찬양단, 찬양대만이 아니고 회중석에 있는데 야, 찬양은 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옆에 있는 분이, 앞뒤에 있는 분이 모델이 되어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암, 그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그의 120년의 생애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가 기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를 감췄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두 부부가 한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드렸는데도 결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자, 믿음은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계산기 다 두드려 보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돼. 그래서 내가 된다고 판단해서 내가 믿는 것은 확신이고 수평적인 믿음입니다. 수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다윗을 예로 들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평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여수의 상황이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는 거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생에 광야는 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용인에서 개척교회 개척하러 가서 5년 끝이 안 보였던 시절이었죠. 다시 서울 올라갔는데도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끝머리 끝자락에 왔었을 때 이제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나 보다. 수평적인 믿음으로 살 때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수직적인 믿음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평적인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이 수직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에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장에서 드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25절에 보면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세월이 약 14년간입니다.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아직도 성령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물꼬를 열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앞선다는 것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성공시키는 조력자로 바나바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성경

0: 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주연으로 나서야 될 때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협력자가 되기를,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주조연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영원한 주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 이 책에서는 먼저 다가갔다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먼저 사울에게 다가간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한 거죠. 만났습니다. 경청한 겁니다. 이 사울을 공동체 가운데 소개시켜 준 거죠. 화목하게 다리 놓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죠. 원래 더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었구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더 주의 선교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해서 세계 선교의 물꼬를 열어가는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천제일교회 하나님만 보고 사람 보지 말라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바나바와 같은 모델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천제일교회 왔더니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보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씀, 완전하다라는 말에 참 감동이 왔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기준과 원칙들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가 바뀌면서 상식도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이의 약속도 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세상의 시스템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형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함, 완벽함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점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1%도 부족함 없이 이 말씀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한대요.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밈을 의미하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또 생방송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소리 대신에 가만히 들려오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의 목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 여러분 지난주 옹기장이를 연결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을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하면 좋겠어요. 옹기장이가 40주년 기념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불렀던 멸류관 가지고 찬송 메들리. 이 시간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하시죠.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옹기장의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그 실황 영상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구은희 권사님 맞죠? 정말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김정란, 강태욱, 주승철, 최정은님, 신미영님, 루투님, 그리고 정희정님도 와 정말 귀한 화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4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있었던 찬송가 메들리를 여러분에게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이 시간 함께 또 보면서 영상 찬양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백은실 사모님도 만나볼 텐데요.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참 어찌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짱짱 성경 암송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나침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기대어 볼 때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하고 확실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세상의 다른 지식을 섞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말씀 속으로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은혜가 좀 미리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IJ61 워십밴드의 또 찬송가 앨범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침 나아갑니다.

기도가 나오실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라는 목소리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짱짱 성경함송 또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을 좀 불렀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백은실 사모님 연결할 텐데요.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듣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고요. 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문자 메시지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영상을 보니 더 좋아요 라고요. 배종주님도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바게뜨님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씻겨서 거듭나겠다라고 힘있게 찬양하셨고 이명희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리님 우리 이명필 형제님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대표님이시죠. 박지혜님 한복주님 유아람 김감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그리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찬송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멋진 도우미 문희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한 주 잘 보냈고요. 우리 짱짱 성경 암송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0: 어떤 말씀이에요?
1: 저희 지난 주일 말씀 때 예.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만나를 매일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홍해를 건너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싶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또 가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저는 뭔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1: 기대가 됩니다.
0: 자, 네. 오늘 우리의 도우미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 네, 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고요.
0: 예.
2: 이렇게 강의 가는 곳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사모님은 극동방송 직원보다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1: 몸소 체험하실 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구호도 잠시 후에 외치고 시작할 텐데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오늘 저희가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읊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이

0: 말씀 어떤 분들에게 좀 어떤 적용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1: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의 뭐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1: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가 기대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텐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자,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을 주시고 또 행하실 줄 믿고, 자, 오늘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넴.
1: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0: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0: 땅보다 높음
1: 높음같이
0: 같이 내
1: 내
0: 길은
1: 길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길보다
1: 길보다
0: 높으며.
1: 높으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0: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0: 땅보다
1: 땅보다
0: 높음
1: 높으며
0: 같이
1: 같이
0: 내
1: 내
0: 길은
1: 길은 너희의
0: 너희의
1: 길보다
0: 길보다
1: 높으며
0: 높으며.
1: 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0: 땅보다 높음
1: 높음같이
0: 같이
1: 내
0: 내
1: 길은
0: 길은 너희의
1: 너희의
0: 길보다
1: 길보다
0: 높으며.
1: 높으며
0: 이는
1: 이는 하늘이
0: 하늘이 땅보다
1: 땅보다
0: 높음
1: 높음같이
0: 같이
1: 내
0: 내
1: 길은
0: 길은 너희의
1: 너희의 길보다
0: 길보다 높으며.
1: 높으며 이는
0: 이는
1: 하늘이
0: 하늘이 땅보다
1: 땅보다 높음
0: 높음같이
1: 같이 내
0: 내
1: 길은
0: 길은
1: 너희의
0: 너희의 길보다
1: 길보다
0: 높으며.
1: 높으며.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내 생각은 너희의
1: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0: 생각보다
1: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내
1: 내 생각은
0: 생각은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입니다. 시작. 내
1: 내
0: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내
1: 내
0: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내
1: 내
0: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자, 저희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0: 땅보다
1: 높음
0: 높음 같이
1: 같이
0: 내
1: 내
0: 길은
1: 길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길보다
1: 길보다 높으며
0: 높으며 내
1: 내
0: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0: 땅보다 높음
1: 높음 같이
0: 같이
1: 내
0: 내
1: 길은
0: 길은
1: 너희의
0: 너희의 길보다
1: 길보다
0: 높으며
1: 높으며
0: 내
1: 내 생각은
0: 생각은
1: 너희의
0: 너희의 생각보다
1: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정 PD님, 지금
1: 네.
0: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경자님, 백은주님, 김명순, 서정희, 원용곤, 박숙희, 히야스토리님, 바게뜨님 외에도 지금 바게뜨님은 아멘,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 아멘,
0: 따라했습니다. 라고
1: 아멘.
0: 하시는데 저희도 아멘이 나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한번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0: 땅보다
1: 땅보다
0: 높음
1: 높음
0: 같이
1: 같이
0: 내
1: 내
0: 길은
1: 길은 너희의
0: 너희의
1: 길보다
0: 길보다
1: 높으며
0: 높으며
1: 내
0: 내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이는
1: 이는 하늘이
0: 하늘이 땅보다
1: 땅보다
0: 높음
1: 높음
0: 같이
1: 같이
0: 내
1: 내
0: 길은
1: 길은
0: 너희의
1: 너희의 길보다
0: 길보다
1: 높으며
0: 높으며
1: 내
0: 내 생각은
1: 생각은 너희의
0: 너희의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이는
1: 이는
0: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0: 땅보다 높음
1: 높음 같이
0: 같이
1: 내
0: 내
1: 길은
0: 길은 너희의
1: 너희의
0: 길보다
1: 길보다 높으며
0: 높으며
1: 내
0: 내 생각은
1: 생각은
0: 너희의
1: 너희의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1: 높음이니라.
0: 이사야서
1: 이사야
0: 55장
1: 55장
0: 9절
1: 9절
0: 말씀.
1: 말씀.
0: 아멘.
1: 아멘.
0: 좋습니다. 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방송 가족들이 정말 아마 적용을 하실 텐데 각자마다 아마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수 없는 것들을 보고

0: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또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아요.
0: 아멘.
1: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모님, 오늘 말씀 한번더 암송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본인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시작. 이는
0: 이는
1: 하늘이
0: 하늘이
1: 땅보다
0: 땅보다
1: 높음
0: 높음
1: 같이
0: 같이 내
1: 내
0: 길은
1: 길은 너희의
0: 너희의
1: 길보다
0: 길보다
1: 높으며
0: 높으며
1: 내
0: 내
1: 생각은
0: 생각은
1: 너희의
0: 너희의
1: 생각보다
0: 생각보다
1: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이는
1: 이사야서
0: 55장
1: 55장 9절
0: 9절
1: 말씀.
0: 말씀.
1: 아멘.
0: 아멘.
1: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예정 PD님,
0: 네.
1: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통닭 상품권
0: 와.
1: 5분 선정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좀 선정해 볼까요?
0: 저는요,
1: 예.
0: 루트님께 보내드리고
1: 오늘 아, 열심히
0: 싶은데요.
1: 참여하셨죠?
0: 할렐루야라고
1: 예.
0: 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태극기 모양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는 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루트님께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이디 남궁옥분과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디 남궁옥남. 이름이신 것
0: 남궁옥남.
1: 같아요.
0: 네.
1: 남궁옥남.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하게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좋은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도 지금 저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반짝반짝 뜨고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한분더 선정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 아이디
0: 누구실까요?
1: 남은숙 제 네모 해놓을게요. 처음
0: 남은숙.
1: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0: 와,
1: 이야, 처음
0: 잘
1: 들어오셨어요. 남은숙님
0: 오셨습니다.
1: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댓글 남기신 거고. 자, 잠시 후 찬양 후에 오늘 말씀 암송하실 분이세요. 따라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외울 수 있겠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을 맞아서 특별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바로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을 연결해서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인데요. 연결해서 암송도 하고 또 귀한 나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이 판문점
2: 판문점교회
1: 교회에서
2: 박봉진
1: 그런지
2: 목사입니다.
1: 목사님 그 사단장님 인터뷰 같은.
0: 뭔가 장군의 느낌이 나지.
2: 반갑습니다.
1: 이게 정신이 확 드는데요. 지금 여기가 군인이라면 빨리 일어나야 될것 같고.
0: 각
1: 자,
0: 잡고
1: 목사님,
0: 인사드려야
1: 우리
0: 될것 같은데.
1: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고
1: 야,
2: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먼저는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기 전에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2: 네, 자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온 지금 국민들이 듣고 있고요.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시작.
2: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0: 아멘. 사실
1: 와.
0: 처음에 좀 아슬아슬하긴 한 마음이
1: 여러분 아시죠?
0: 있었는데요. 이어서 한 소절 한 소절 읽으셨을 때 안심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저희가 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목사님, 지금 판문점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판문점 앞에 있습니까?
2: 판문점 교회는 DMZ 안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 회담 장소 판문점에 가까이 있습니다.
0: 와, 정말.
2: 북한 군사 분계선이 400m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1: 교회.
2: 교회이죠.
0: 와,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1: 근데 판문점 교회가 한 50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2: 네, 그렇습니다.
1: 몇 년째 목회를 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2: 저는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우와, 한 교회,
1: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이 누굴지도 궁금해요. 성도님은 누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2: 성도님들은 대성동 마을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계시고,
1: 예.
2: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나옵니다.
1: 몇명 정도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세요?
2: 그건 공개하기 어려운데 많지 않습니다.
1: 그만큼 그 자리에서 수는 많지 않아도 묵묵히 그 목회 현장에서 지키고 계시는
0: 장병들과 또 그분
1: 이야.
0: 그 주민 마을
2: 제가 엑스폴로
0: 분들과
2: 74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LG전자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0: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판문점 교회 그 외관 사진이 띄어져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1: 교회가요,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데요?
2: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우리 교회 십자가를 북한 땅에서 볼 수가 있나요?
2: 볼수 있죠. 야간에 불을 목하게 합니다.
1: 야간에는
2: 사격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 밤에는 빨간색 십자가 불을 켤 수는 없군요.
0: 켤 수는 없다.
2: 네, 그렇습니다.
1: 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켤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 경계선에 가면은 이게 하여튼 여러모로 또 통제가 될 수도 있고,
0: 그러니까요.
1: 그만큼 긴장되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0: 어떻게 또 이, 그 DMZ 안에 있는 정말 이 특수한 교회에 가게 되셨는지도 참
1: 어떻게
0: 궁금해요.
1: 가게 되셨어요, 목사님?
2: 네, 제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를 하고 파주 금촌의 샘물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네, 8년 정도 목회를 재미있게 하다가 건물 주인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청한 내가 너를 사랑하

0: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뜬금없는 말씀인데,
1: 예.
0: 종아, 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래?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DMZ 안에 판본점 교회로 와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2: 와, 우리가 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예.
2: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어찌 보면 땅끝으로 복음 전하러 가신 정말 사명의 목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1: 우리
0: 제자를 빌려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드릴 것은
1: 예.
0: 엑스폴로 73 빌리그램 전도집회에서 통역을 하셨지만
1: 예.
0: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1: 오.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가서 이렇게 찬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야, 어린이
2: 어린이
1: 합창단이
2: 합창단이
1: 그곳에 갔을
2: 갔었군요.
1: 때
2: 네.
1: 목사님 어떠셨어요? 판문점에 우리 장병들도 봤을 것 같은데.
0: 네네, 너무 좋아했죠. 야, 저희 판문점께 어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1: 예.
0: 좋아했습니다.
2: 저는 궁금한 게요. 아까 그 400m라고 했잖아요.
1: 예.
2: 400m면은 이렇게 북한 군사분들도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0: 네, 북한 사람들도 날씨 좋은 날은 보이고 농사 짓는 것도 보입니다.
2: 그럼 이렇게 좀 악기를 이용해서 크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게또 들리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0: 울리면 들리겠죠.
2: 들리나요, 국사님?
0: 여기는 이제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1: 예.
0: 출입 승인 신청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은 북한 병사들하고 한 2m 사이에서 방구소를 들으면서 근무하는 긴장된 곳이죠.
1: 그렇죠.
0: 또 판문점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회 하실 때에도 예배당 안에 두 명이 서 있고, 또 밖에 화장실 가도 따라오는 그런 좀 약간 으시시한 곳입니다.
1: 어쨌든 통제가
2: 긴장 가운데,
1: 있구나.
2: 네, 긴장 가운데 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0: 네, 그렇지만 73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2: 맞습니다. 네.
1: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또 이게 챙겨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고
2: 안전한
1: 평화로운 곳. 목사님
2: 평화로운
1: 시간이
2: 곳.
1: 좀 한정돼 있어서요. 복음 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 꿈꾸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 정말 그 땅을 향해서, 북한 땅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예수 안 믿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좀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속히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 사역에도 앞장서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목사님, 저희가 49분까지가 좀 정규 방송이어서요. 49분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과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는데, 예정 PD님,
2: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2: 네.
1: 잠시 후 우리 49분 이후에 유튜브 상에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실 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좀더 개인적이고 조금 더그 간증들을 좀 나누면 좋겠죠?
2: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또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댓글로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아요. 판문점교회 우리 박봉진 목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에 우리 윤석준, 오영은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요. 잠시 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만나보시죠.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0: 일본 검사의 전향 공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좋은 방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똑똑함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중 들은 소식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은 누가 봐도 완벽한 작전을 내놓지만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하죠. 후세는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는데 말이죠. 결국 후세의 말이 채택됐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자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한 계획이라도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만인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기도 이행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띄워주세요. 기, 기가 막히게, 도, 도와주신다. 정말 그렇죠?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 지혜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지선 전도사님의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의 딱첫 소절을 듣는데 저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오늘 이 길을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머리부터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이 방법이 나을까? 저 방법이 나을까? 밤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난 적도 있고요.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풀리게 되고요. 막혔던 일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됐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요, 내가 없는 회의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똑똑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주와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찬송가 같이 했고요. 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메들리 찬송들 이어서 쭉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들 같이 불러봤어요. 아, 손주가 이번 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9256번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겠죠? 그럼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손주가 하는 공부도 지혜롭게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7815번님, 아들과 작은 일로 다퉜는데 먼저 전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꼭 화해하고 싶습니다. 아, 어떻게 결국에 먼저 져주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 1087번님, 요즘에 퇴직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 퇴직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또 쓰실 일들이 분명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제2의 인생, 새로운 일들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 들어서 힘이 난다고 4540번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5658번님도요, 늘 감사하게 듣고 있다고. 감사해요, 저도. 7460번님,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한데, 감사를 회복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구한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1452번님이 일주일 전에 홀로 서기를 위해 독립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4801번님, 하영 PD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가고 있어요. 피디님께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오늘 나의 똑똑함보다 나의 능력보다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더 똑똑하게 판단 잘했으면 어떨까? 우리는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 똑똑한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정답지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똑똑함도 좋지만 기도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일도 또 모레도 그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석장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위해 우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하고 풍요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굳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냥 잠깐 운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눈물 뿌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퍼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듣고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눈물은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는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4절, 5절만 읽었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시간상 4절, 5절 오늘 핵심적인 말씀 부분만 우리가 봉독한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축복해줘도요,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우상을 그렇게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주님 오시기 전, 기원전이죠. 586년에 망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이 새벽마다 들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장장 70년 동안. 우리는 저 일제강점기 36년에 억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정복, 그리고 나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정복하냐?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을 해버려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누구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풀어줘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2차는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모아서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으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우리 석창성도 있었죠. 성 안에 담이 이렇게 돌로 쌓여져 그 안에 지냈죠. 그렇죠? 안전해요. 외부에 침입이 없어요. 짐승들도 들어오지는 못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외부에 노출이 되고 들짐승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주민들이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 전체의 삶과 안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재건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궁 안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요.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자, 술관원이라 그러니까 술과 음료를 따라주는 종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조선 그 왕들이 그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예? 음식을 맛보는? 하지 말고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김이상궁이 있어요. 김이상궁. 그래서 왕이 먹기 전에 김이상궁에 먹어봐. 그래야 독이 들어있으면 김이상궁이 죽어. 불쌍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왕이 그 위험한 일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독살의 위험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 뭘 맡았다는 거예요? 술관은. 왕의 측근이에요, 측근.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왕의 신원을 보장해주는 절대 신뢰를 받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뭐예요? 그렇, 비서. 비서. 이야, 술관원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안정되고 성공한 삶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에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서 부족함 없이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자기 고국이 고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느헤미야를 그냥 욕하거나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가? 그럼 느헤미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느헤미야가. 졸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금. 시원하고 지금 오전에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오면 주무셔. 좋은 현상이에요. 다른 데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와서 주무셔도 은혜예요. 네, 얼마나 좋으면 교회 와서 그냥 주무시겠어요. 들을 때는 또 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가서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니야, 내 형제 하나니야,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물었어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내 백성,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유다 백성들 지금 형편이 어떠냐. 이 구절 속에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까 다 설명드렸죠. 굳이 왕궁에 있으면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는 일부러 찾아가서 물었다니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니야, 고향 땅은 지금 어떠냐? 우리 유다 백성들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불타버렸습니다.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지만 고국에 남아있어서 그 사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도 왕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 정보통이 있겠어요, 그죠? 다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식이 단순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자기 형제의 입을 통해서 생생한 현실로, 이 현장감은 있는 그 현실로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소식이 와서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4절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슬퍼했다. 그것도 잠깐 눈물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저앉고 탄식하고 울고 그 슬픔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화려한 왕궁에서 누구보다 잘 살던 사람이 자기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기 나라 고국의 소식 하나 때문에 며칠 동안을 슬퍼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도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너희가 좀 뭘 들었으면 울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소식,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간다는 소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소식, 우리는 이런 소식들 다 알고 있다 없다? 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주저앉아 울어본 적이 있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숨 한번 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서 그냥 넘겨버리고 무뎌진 심령으로 그건 그 일이고 그건 나라 일이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주저앉아 탄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여러 날을 무뎌진 마음으로는 결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바로 성벽 재건의 첫 번째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눈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만 흐른 게 아니라 뭔가 이 무브먼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울기만 하고 끝났다면 그는 그냥 마음이 따뜻한 한 사람으로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아마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그 눈물을 구체적인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를 다시 무엇으로? 뭘로? 삶의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그 말.

말씀이에요. 5절을 봅시다. 5절,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선지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동시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먼저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느헤미야는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사실 평소에 우리 안에 쌓여있던 말씀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아주 놀라운 기도를 6절에 7절에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또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리고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재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크고 두려우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우리의 죄. 사실 예루살렘이 망한 게 느헤미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살아있었다고 해도 직접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그 죄의 역사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들이 범죄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고 자기가 나도 그 백성 중에 하나이니 나도 이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통회, 회복, 회개하는 것. 만약 우리가 늘 저 사람들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느헤미야의 마음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나를 향해야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1장 9절, 8절, 9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돌아오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켜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흩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되돌려 드리면서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면 모으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막연히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드리는 기도, 이거를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

0: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자신의 구체적인 다음 발걸음까지를 준비를 해요.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싶대요. 누구?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어요. 누구의 종이에요, 지금 신분상? 왕의 종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아닥사스다 왕. 그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 예? 느헤미야는 이미 왕 앞에 나아가서 허락을 구할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는 것.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 후에 넉 달을 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마침내 때가 되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쌓아올리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신 것 대단하죠? 대단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막연한 하소연이나 바람이 아니라 첫째로 회개로 시작하고, 둘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셋째로 행동으로,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도 생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작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작지 않음을 알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도 저 고국 고향 소식에 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이었고, 살아있는 마음, 그 눈물을 회개로, 회개와 말씀 위에 선 기도로 마침내 삶으로 살아낸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마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렇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나라. 얼마나 나라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 모습들. 우리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 무감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울지 않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부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루어가며 행동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